마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 메사하자 이 남이 어별로 아야 메사하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였으라니 왜냐 왜냐 니 바타테비카 아패리 와후 이엔 워보 우이 누워 시세우니 베리에 헤 우였으라니

자, 나의 안녕하이. 자, 우리 제로 소리 안녕이야. 내 메카 전에서, 어버는 버드는 사카와, 내 메카 전에서 얻는 사카냐, 쿠베니와, 에사서, 워, 워, 온, 타, 타.

내 시간 지구를 몸파리에 우라 퓨 아 에이 놓고 아 아마 우라 퓨 시간 지구와 주라 퓨 우라 산 퓨 냐메 홍 시간 지구와 주라 퓨 우라 산 퓨 미니야 가이 퓨리 베비야 우 퓨 우라 산 퓨 우라 산 퓨 우라 When Yabia, Southern Assumia, Copo, you saw the same group as Yabia in Alpha. But then when you have a group, Yabia in Alco, now when you are not waiting out, maybe I say, you will have a couple of years to Mosa, my menu, me and Fakuman, you don't come home, your papa.